0: 라디오
1: 게이 웹사이트
2: Boy next door. Boy next door.
3: Harrington. Harrington.
4: College boy.
5: College boy.
6: College boy.
7: Boss.
8: Yeah.